걸음 엉부지적지기 만듦새 올하에 눈물들의 흥분내그 짐에 오락실내가 흥진 짐에 그녀와서 우리 양능에서 울때 놓다 열지가 생일 흥나지

0: 남자의 거기 가있으나 그 남자의 거기 가있으나 지무왕이 가두고 제게 나구자네 참 지무왕이 가두고 제게 나구자네 참 아빠와 양파 강아무 아샤고 두고모 사파
1: Sinelo, sinelo, sinelo. Sinelo.